0: Stand by. I'll be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
2: 3대 부당. 3대. 3대. 3대 부당. 그녀 FM. 3대 힘든 음악 부당. 그녀 FM. 해봐. 쇼핑. 그녀 FM. 비리한 라디오 드바이 아니다.